0: 네, 하나, 네.
1: 라디오 블랙아웃. 라스타파라이, this is Chicken Jaffa calling for Radio Blackout.